슛! 선호가 세이프티! 미러터 샷으로 약보터 이비티에서 허브로 슛! 바벨댄 아웃! 미나다 쿠타르의 바벨 슛 포지션은 달리아박트 무르다운! 약보터 이체리의 도로 소원까지 선호가 되기때문에 크라마드! 러뷰레우디 심리 어치무드 무르다운! 오타스의 우삭 도트야 에그리도 카포터 메리 양포마스 비식타스 오이나 기득한스로 에그리도 오토 에그리도는데 사카라텍 노스와 코아리스마 기성을 잊힌데 코아리스마 우르드르가고 무쾌한 밀고였트 리카르도 코아리스마 77. 다키카 비식타스 1-0단 기리에 돌이오 orta hızlı yapma ortayı çift yumruk son anda Fabri ceza alanı kafa vuruşu Fabri uzandı aldı girdi Negredo 3. gol şansı Caner yanında şimdi Kovarejma çaprazda vurdu gol mükemmel bir gol daha Ricardo Kovarejma maçın yıldızı